0: 자, 우여행이요. 우여행이요. 새의 배자 우딩. 나 새의 마무수어.
1: 182.5.
0: 에디 우디야.
1: 예배자 우리 young and young at heart.